0: 구석이 나서 왔나 너? 구석이 나서
1: 왔나? 와이! 와이! 와이!
0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
2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